0: 안녕하세요. 아래코 가다무노고로 from East Jenny Band Drama and you're listening to Yulong Radio. 따베르.
1: 자, 위안고 행행하라 gambling고 나도 아 마일리 gambling가 나도 아 gambling 다로.
2: 네.
1: 넘버메라 가보고 자오강오라.
2: 요.
1: 가용의 유학자 라코나메라. 발렌메리 오 무럭 노에 가까가 왕인 gambling area
2: 또 알랭아이 온 gambling 게 알게 하고 나고네
1: 바딩아이 무르